책긴 타선 말대로는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 하려 할지 대박 까고 발을 묶고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자우가

원, 포크마을이 아니냐. 수명 사명 양한데 불승청은 맡기래라. 날정으로는 자기로이게 갈순을 빈다가 물고수로 허허허라라. 일점에 좀 떨어지니 평하다가 어디 그 아니냐. 백구백로 짜고 지겨 천파사광 내가니 석양차리 죽구죽구나 귀한 봉을 너무 광능에 들어가니 25년 타냐 어디 반 죽구

거 대공강자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해군천지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 아니 공수장가들이게라

해서 장성어를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룡이 백이로다 요동길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보는 집이 가

북경원여의 줄을 물고 채운 거는 어떠란 듯 그리고 전하이지던 줄을 물고 싫어 어떠란 듯 춘풍 황해기다 위를 물고 새로운 눈물한 널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간저 제비 말로 본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국가 보고 서반겨라 흥국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니가 뜨냐, 토연병, 반백가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손

돈보박신을 집에 가물고 이제 어린오일랑 행고양 쭉간진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르 내려 뛰고 배운 갈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편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에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대대대 피난 권천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우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코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접만 장단치는 폭통만

나 힘든 슬픈데 이렇게 많이 재롭지. 아나 이러 걸어. 이러 받고 있어. 잘 해라세 같이 매. 마무리 일로 구야. 이러 간디만. 이스케이프 마요. 소프손도 마요. 오늘은 진데 마요. 냐 핑키 냐 푸티에요 다지 마무리 가야 아켄다만 하노 퀘스 베가 도 여러 폰 여러 폼한데니 여러 폰인데니 하메도 굴 가티메이 아무리 가야 아무리 디고 이사 가야 삼바 디고 아니 자지 마무리 가야 삼바 디고 바비 냐디오 가르도 토 바바도 가르도 토 하세이도 가르도 토 하세이도 하마라 카나마 젠니 진도마 베가나 곰니 방디 Mamu de kaya, may na mayo kang kam ni ka kung kumdal barka, yung matibo buye chiki. Mayo ka haman din ni, buye chiki, fe chiki, parma chiki, dalmo di chiki. Banakar, kaya kung ahay, mar kaya, unore Allah kaya, katore Allah kaya. Dalko yung yahu, yamar mayo kang kam din ni ka kung kumdal barka, kumakuna buore, ibay na tenet. Kayno burur kaya way kankam nika kandal barka ena trawore way kankam barka sadne yoro hamana bore bore katle bore sanu bore wadi bore ba bore

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거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성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세 아짜제가 형제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